0: 꾸야.
1: 어, 너, 또 오나? 또 오이냐?
0: 꾸야. 너 그럼 혼자 남고 봐.
1: 혼자?
0: 와, 가, 또, 막도 못 지, 렉, 나, 또.
1: 어, 가나, 또, 니가 보고만 하세요, 너, 너, 나. Pero importante, huwag amping ta, ampo ta, likay ta sa katalagman.
0: Okay.
1: Sige, tugon na dito.
0: Sige, kuya.